나시망 이솔라르 무텔라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모요. 웹스터 몸은 아로 우니돌니 릉가파 기트랑코 크나소나 마나하. 다우득득사니 자마노 나시망 코치 컴포지트 프로그램코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0: 트레이닝랑코 언니 스키아니코 아로 닥차가니코 언니가 아로 연 막사나바 사마트 스김코바 더오무캉 불시랑오 아바칭앗나 조톤 카잉아 야 불시오 창사타이 헨룸데이코마니나 마나니아라 안층니 잣니 닥베왈 아로 간등 층등코 안층 막캉치 달 그룹 아잉가파 차담베랑나 아로 와망니 차송오 마이카이 와망 이야 닥베왈코 그마차치나 우코 위에 마시라이 감차떼 달 늦게 남다받나 아로 이야 메왈코 아로 이야 트레디션코 라도나 그따 크랭이 크름코 캄 가그바랑 치나 앙아 디디앗나스카 운 박사나바 다오 안층 제망한 이야 헨룸니 감차타니코 마시에 헨룸무 바라독게 안하나니 쟁기 당하니 초월코 딱깽아침 앙아 바라독급바 사깐티 마그바랑코 아로 남베 메트라랑코 못몰랐나스까 야 안층니 잣니 닥비월코 르뿡나 하이 안층 플락간 크링이 감코 강치나 아로 자쿠 디급바 왕남 하이 안층 창사타이 라송 차비에 안층니 바라독급바랑코 만데란 박사 살람코 온나 그나 듬스윙급바 사깐디콘 메텔라 제힌
1: Nasimang National Handloom Dini Bidungo, Srimati Pinky Rose Armarak, Weaving Inspector, Deputy Handloom Officer Turani, Skangpa Broadcast Ko Knaswaha, Aria Program Na Dunsogaman Somoiba Yanon Bonaha, Daudiksani Jamano Nasimang Mungabun Program Ko Knaswana Mangin, Yan Akashwani Tura.

나시망 식촌 마락 아로 우니돌 니 솔라 르메탈라 니기트랑코 크나 소하 다오 멍급은 포그램코 크낭스카나 소마이 다오 똑바지 미니 콜라치 용하 아로이 소마요 자단 비랑니 포그램코 크낭나 만겐 야 포그램오 스캉급바 드랍트 퍼블리케이션 오프 포토 일렉트로럴 롤 니그먼 위에 따니코 크낭겐